0: I really know now what had hold on me.
1: 복실 니라는 가이 아시드 재즈 디스코 펑크 라틴 신스 소울풀 니오 미니멀 퓨전 클래식 테크노 칠아웃 하우스
2: Urbana FM.